밝혀주는 건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. 내 우주에 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걸. 너는 내 별이자 나의 우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

0: 시작인데.
1: 10시 지르는데 알고.
2: 그러니까 멜로디라 뭔가.
0: 시에라 라 밤바라. 나도 때 보에 빠라. 시에라 라 밤바라. 나도 때 보에 빠라. 이야, porque el estilo. Porque el estilo. Porque el stylist.